0: 팔면 이제 다 하나 삼박하니까 샤. 아, 하원. 팔마 두글라 하 하나 삼박. 안래 사수겨져. 소바이 샤바이께 동나무 송. 안래 사수겨져. 안래 볼도 고파야니 저라. 안래 사수겨져. 앙레 뜨거라 빠야니 저라 앙레 사수야 허랑 사허레 눈구이 말이야 앙레 사수야 저라 할마 둘라하 타나 삼바가 앙레 사수야 응가 소과이 차바게 동남우승 앙레 사수야 저라
1: 한바이 복수 너 벨라이 한바이 벨라이 녹나도까 आओ क्या बंका अब उनको कौन चले साहूर का बाबा बिनी सीज़ा काउंटर